머릿속은 파란색만 가득한 이 방황 자기 힘을 두가자만 내 마음속을 살아 꿈이 가득한 날 자라 모든 꿈을 잃을 것만 꿈을 꿈으로만 간직하는 게더 낫지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며 살아가고 있지

내가 믿고 있는 게 많은지 하염없이 터널 그 질량에 달리면 먹어도 인수없지 맞긴 하지 내가 말하던 미래와는 솔직히 다른 거지 상관없이 이제는 생존의 문제 없이 됐던